0: 粤曲回字音。
1: 刚刚听完呢首咧，就系、是《去国别妻》，由阮兆辉、邓美玲合唱嘅。
2: 系啦，一个万世师表孔子嘅故事。时间咧即将去到下午嘅三点钟啦，一齐准备听三点钟嘅新闻天气消息。转头翻嚟，我哋有两对同场说戏台嘅。